0: 가시형을 통해서 누릴 거면
1: 일본인어 너희에게 아우마리오 베가오 베로베오 케베카와 케바장
0: 겐코는
1: 가시형을 누릴 거면 코베카와 케바장
0: 니올루모깡